호갱아 마하라 기타쿠 다머리 기타가 카리카우 오테리키 우쯔마리 아무리꺼라 파파레지 후이마지 카후이 기티똥어 테라 파파레지